0: Disfruta tu madrugada en Match 89.5.
1: Más pop.
0: Conéctate.
2: Match. Changi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.